0: 아니야.
1: 이 무역사 아무것도 없는 것들 아무리 내리고 와. 아, 소리 없지.
0: 녹은 나, 쟤, 허이.
2: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
0: 더. 하나 더. 아니, 내가 들어야 돼.
1: 공부로 없으면 허이 들고 와.
3: 随着草场包产到户，草原被人们用铁丝网分割开来。朱拉的马因为踩到散乱的铁丝网而受到惊吓，把朱拉甩下马背。
2: 좀상하면 넘버 투안 그 안전은 막 날씨 투안

0: 신 시마나마고 그러질라 오늘도 그놈 신데 우 이모 우르부 잡아 우르 이름한테 임 줘라 그놈 전대한테 임 때문에 대화를 걸려
1: 很多病的根源都在心里。王特格西也明白，有时病人要的是一份理解和倾听，治病还得先治心，求得一份心理的平衡。因大路就不是前面都是他做，后面都是什么？你我爱他，他那个那个吧，对对吧？你我爱你，因把些红豆心些心的呢，人家不信了，说了我说他不信了。

0: 아유.
1: 이 무여서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있는 게 좋아. 어, 우리
0: 누군 나 쳐, 허이.
1: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
0: 더. 하나 더. 아니 이제 내가 저거.
1: 공부로 억수만 하고 있는 것.
2: 随着草场包产到户，草原被人们用铁丝网分割开来。朱拉的马因为踩到散乱的铁丝网而受到惊吓，把朱拉甩下马背。
1: 좀상하면 넘버 투안 지난 자는 막 날씨 더 와.